0: 나 못 속을까?
1: 어.
0: 아, 지야. 그냥 많이 importante con eso el tenemos.
1: Ay, ay, monequiti, monequiti. Me propuse que decía.
0: 지야.
1: 늘어나 지야. 언제나 솔티나.
0: 지야. 부셀로 왔고.
1: 나는 나는 그게 무슨 부셀로.
0: 지야.
1: 나는 언제나 내 했다고.
0: 내가 밤마 부르신 거 잉 바바이.
1: 언제?